0: 일찍이 뭐야 캐쇼 이르라 이르라띠야 엔츠트 난리 잘해라
1: 바이 에운 나사스티 스폰드 워스 베라스 가라이 두단체 리덴 아바이
0: 어리야